0: 鬼戰場，你嚟做乜嘢？
1: 我係嚟打鬼子嘅。
0: 岂有此理！義勇隊只衝後勤，你唔知㗎，快走！
1: 我哋打嘅鬼子唔比你哋少。
0: 哎呀，仲幾硬頸添，不過算一條好漢啊！
2: 營長，鬼子坦克又打上嚟啦！
3: 小東山，準備炸藥包，我要炸毀敵人坦克。
4: 是，
1: 營長，等我嚟，
2: 等我嚟，
1: 等我嚟，
3: 等我嚟，有命令。
0: 我係營長，聽我嘅，
3: 迪迦龍跟我上。